0: 안질래 우리.
1: 아니야 너 뜯다 마이 왜 하루 맨날 개화실했냐 왜.
0: 와 하필 거리에 저 담배맛을 왜 냐네 뭉기가.
1: 야 호마야 대세 세 빠구이.
0: 세 빠구이.
1: 오 고마워 그리. 나 해볼래 마마셔마노.
0: 예.
1: 알 dale, dale. Oh, vas a hacer a lo ya, oh, vas a decir lo que sigue. Programación diferente para toda la gente.

0: 한번 고백해. 오프로드 베셀리에 하이테오니에 사디나 카미온 쇼로시나 아헨두 아돌라오네.
1: 왜 잘리 좀 와.
0: 베이고 엔 라토 미레 하이테 구세님과 그이와 세아인데와 쇼제 그이와 알고 알고 세.